0: 다시마 바하 아누투나이 다시마 하타 라칸데 라디오 ITN 세베 스리랑키아 한데
1: 벨라브 베라라콜하이
2: 벨라브 오바베타기나

0: 나의 다시마 바하 아누투나의 다시마 하타 락한데 라디오 ITN 세베 스리랑키아 한데
1: 빌라브 소스 두나이
2: 빌라브 오버 위트 기나